0: 때 미능숙 탄다 와요 와요
1: 다과
0: 니가서 너 천들려 먹어요
1: 다만 하고 페
0: 알리스 프리처 스트레스 꼭 니가서 마포하기
1: 다들 안만 떴다
0: 계속 샤이 섭고 나 돈이 쟤는 샤발려
2: 자이트라이트 말이야 Ozo, ebati exe, mina zok tanda waya waya. Nigeza na tanda la mahal, it's a free choice trust. Yeguk nigeza mavwa, ngitung shay top corner 2010 ushabalala. Ebati mamel ne reverse up shaw, fuduk nyat elect again, ngitla spaya neskababo. Agita ke komunyong lakisa mahlaya, na gukok sendele nengwa zok tibuli zinyago.
3: Romeo no Juliet, utando lucho.